0: 깜짝 예의 존!
1: 국내도 소리가도 살인 사파엔스의 스쿨 슬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서블라이
0: 깜짝 예의 존!
1: 너무 필요한 임포트 밀려간 건강한 바가이 싹갈라와까
0: 깜짝 예의 존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깜짝 예의 존!
1: 이 먹어봐라 글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테 쿠아트로 오라스
2: Choy, may kulintas ka na. Choy, pabakla ko na, Bi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 lang, Choy. Hindi pa rin isang ex ko. Madaw ginakuga niya lang ako sa relasyon, naman.
3: Hati mo!
4: This is your MOR safety tip. If someone asks you to step outside to talk, don't follow right away. It's safer to talk where you are in a space with more people and more visibility. Remember, if you don't know the real reason, don't put yourself in a risky situation. Sometimes, safety is staying visibly safer not to be pulled away from an open space. Stay alert. Stay smart.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.